0: 기르다.
1: 베스트 오브 Rock FM. Soft Rock. Wenn es mal etwas sanfter sein darf.